차 섞어만 잘돼 차 매우 분이 섞들고 사나 피탈돼 차 묵바람람 벗거니 마추랑 어쩌라 왜 슈플락 메로 바이 데로 다이크 폴링 볼돼 차